0: 있다.
1: 네, 형.
2: 우리 한번
1: 해봐.
3: 그게 또는 사람 거시나.
1: 어, decirle a mi amor que cocina no es que aprender, eh.